0: News FM, championing the lives of the Filipino.
1: Wow, 많이 봄 좋아.
2: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